0: 됐다?
1: 다시 홍콩
2: 다시 홍콩
0: 다시 홍콩
2: 다시 홍콩
1: 다시 달러
3: 반디
1: 누소금
0: 소금
3: 왜
0: 다시 번호 마카라이 워디 안타 한가리 봐도 안타 한탄 뜬난도 자고래 나 트레펜나
4: 마시 와
0: 아멘 끝마 아멘 보아타티엔 코타티엔 토와리 나스 로마 하 벨프 앤두 워드 앤두
1: 하라
4: 하기 하기
0: 나 하즈 기타르카 하즈 앤딜카 드레프모 ሰላሕ ኢልኩም ማዚቋኹም ሰሚዕኹም ዓራትኩም ከይድኩም ተሓፂብኩም ተደሪልኩም ትድቁሱ

0: ከቦታ ከቦታ
1: ማሻለ ሽምብሬም
2: ከቦታ ከቦታ ምቱ ወደለ
3: ከቦታ
1: ሽምብሬም
0: ከቦታ ሽምብሬም ከቦታ ምቱ ወደለኩም ከቦታ